말아 사는데 안에 사는데 한번 들어가려면 하야 쳐다끌마 쳐다끌마 가서 한번 오고 있다고 나 왜 놀고 있어 파이깐데 파이깐데 말아 랑다 랑다 다벨라부 가버릴래 네가 오고 나온다 그만 자타로 나올래 그만 물어나온부 그만 들어서 나온부 하야 마 그러다 라디오 라디오 타벨 가버릴래 이래 그만